0: 성주님까지 다 모셔놓고 보니 어? 그 집안에서 제일 근심 걱정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
1: 아, 맞죠.
0: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근심 걱정 없을 거 아닙니까?
1: 그러지.
0: 나라에는 충신동이요, 부모에는 효자동이요,

직접 마음대로 해왔으니 직접 손목 위에 여러 팔이 나를 찾아 시계를 사도 보이지가 않아 왕자감에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지 좀 너의 위에 있는 걸 그런 말에 oh 너무 차가워 내가 미끄러져 안게 마치

0: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하나,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서른. 서른하나, 서른둘, 서른셋, 서른넷, 서른다섯, 서른여섯, 서른일곱, 서른여덟, 서른아홉, 마흔. 마흔하나, 마흔둘, 마흔셋, 마흔넷, 마흔다섯, 마흔여섯, 마흔일곱, 마흔여덟, 마흔아홉,
1: 쉰. 83, 43, 65, 63, 81, 17, 72, 03, 09, 17, 98, 05, 67, 28, 62, 13, 54, 48, 62, 27, 05, 26, 04, 62, 81, 89, 02, 44, 97, 07, 20, 72, 04, 18, 93, 91, 13, 74, 84, 75, 40, 88, 07, 53, 86, 89, 17, 52, 12, 66, 33, 86, 22, 23, 53, 69, 31, 79, 31, 80,

Yo, Arizona is my like a nature. 살아서 펜에 붙은 name sticker 내가 지난주에 깨버린 거 확실. 비켜 모르겠음 비켜 그냥 다 비켜 비켜 비켜 wake up.

승마띠 호르몬 왕성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지 모르지 애들 술 마시고 펴대서 징게 먹을 때나 냄새 징게 먹여 너는 애들끼리 치고 박을 때나 네가 빠는 오빠한테 한방 먹여

0: 미안했어요. 그래도 내 마음 아시죠? 정신 드실 때
1: 엄마의 흐느낌이 내 귀에 아빠의 고함 소리가 내 귀에 방문 넘어 들려오는 발소리 집을 벗어나도 변함이 없지 변함이 없지 아빠란 사람은 여전해 어둠 속

노력해봤자 여전히 공허해. Yeah. 괜찮다는 말이 결코 괜찮잖아. 오빠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잖아. 부정하려 애쓰잖아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게 다야.

난 누구 탓을 해야 해 감히 닿지 못할 행복의 갈증이 나서 눈물을 삼키는 오늘 밤에 killing myself 난 변함없어 감히 닿지 못할 행복의 갈증이 나서 눈물을 삼키는 오늘 밤에

0: 같은 위치지만 예, 손흥민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
1: 자, 자 열렸어요, 열렸어요. 박스 안쪽까지 김진수
0: 키퍼 보지 헤딩 골! 손흥민의 골이 터졌습니다. 손흥민
2: 연속 골이에요.
0: 본인의 A매치 35번째
3: 난 벌써 어렸을 때 절에서 뛰쳐나왔습니다.
4: 그러면 불도를 버리고 달아났단 말이가?
3: 예, 어머니.
4: 와.
5: 귤 잔뜩 들여놓으라고 하셨거든.
6: 아, 근데 박공주쌤은 귤 아직 안 사가셨나 보네요?
7: 그럴 리가 있어? 내가 아는 박공주쌤은 이미 귤 100박스를 넘게 드셨을걸?
5: 정답!
8: 에?

0: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어찌나 기다렸는지. 옛날에는 요즘 크리스마스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들만의 즐거운 성탄절은 있었죠.
1: 아, 크리스마스라고 뭐 별거 있나요?
2: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성남 민심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. 광장을 가득 메운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권남기 기자.
3: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광장을 채웁니다.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.
4: 나라가 이 모양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로.
5: 김정일